산드나가 백한사 브라만 산드나가 헤르다사브타름 산드나 손에서 바자는 사르비아피람 상그라자는 진자다 드스기라다 사드 바자는 사두 사브가드 여조의 소유석만에 가르는 그라만 하르 브라바자네 안드라바세바 하르비유히나 안그드르션 대그사모히 아브사드기야 삼사타 테스브라브테 사그리우타파타 테스바베타 가레비스타르 테스바베타 에캄카르 아는클라 라키나 자이즈바브테 슬라이멜라에 가브네가타 가마나 카히야 두라페야 바 프라부 안타르가 타지사브 자나에 나안타 자나브 자이 사르부타 브르타라 사르브나나 페크나하라 사글 사마그리 자가타나 아판자사 아비소나